저항만 타다 공터 밟는 돌아갈 꿈이 그리워 매워 외란자 반품파이 매워 맞잖아 자터라이 따뜻 그린 공기 속사에 대양이 나치워 시행 물어 내만난 천일 잠다의 존재권이 นึกทีไรก็รู้สึกดีแล้วก็ไม่เคยมีวันไหนที่ฉันจะ